0: 뭔 때식하게 된다. 하? 왜? 나는 나 뭔 때식고? 아, 나 뚫을 게임이 많아, 가만. 이몽 많아만 까는 거 아픈 이몽 고용.
1: 아, 살아맛, 룰라 하?
0: 아, 공 잉은 이니까 과폭 이몽 많아. 속옷, 어이, 나 뭐 맙도스까? 뭐라고 망국 나 띵아.
2: 꽌 그냥, 꽌 망국 마냥.
0: 랄라키 바야니 인용 안낙.
2: 하?
1: Yes! 아, 그나! Gusto ko lalaking anak. Mabdus gali ka, Carla.